0: 同我哋搵歌，
1: 唔好客气。好，系咁多。
0: 系啊。
1: 好啦，咁我哋一齐听歌啦，琼姐，好啊，多谢晒你电话，嗯，
0: 拜
1: 拜，
0: 拜拜。
1: 好啦，我哋听歌
2: 为大家送上何非凡嘅《元宵夜夜白头吟》。
3: 白头吟，白头吟啊！